아이고 대대 대치기 듣 나오자 겨다치 출보고 떠오지기 듣 나오 마탄가 더보게 제시 오치 모르지 듣 나오 마탄지기 듣 나오자 네 에둣 마치 관자 원에 에이미 안지기 듣 나오자 아라 바 셀렉 드랩 김포 드랩